게임에도 외로움을 다 못 쫓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여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됐네.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별 누군가에게는

절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늦었습니다. 아저씨가 좀 늦게 오셔갖고 네, 이제 전등 설치가 끝나고 네, 가시고 네, 이제 컴퓨터를 켜서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 신청곡 올리시면 전해드립니다. 신청곡 준비할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지금 막 들어와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신청곡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0: 맞던.
1: 첫 번째 사연입니다. 우리 꼬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저희 집도 중고로 사서, 아니, 저희 집은 중고로 산 건 아니에요. 아는 친구가 하이마트 매장에, 그 남편이 하이마트 매장에서 일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 이사오고 나서, 하이마트 매장에 전시된 그 전시 상품을 사면 좀 싸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오래 돌리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전시대에 있었던 상품을 산 건데 인연을 먹고 들어가는 바람에 어쨌든 실외기가 에어컨은 고장난 게 아닌데 실외기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에어컨 바꿀 때가 되어가네요. 5년 정도 쓴 것 같아요. 어제부터 틈틈 알아보고 있어요. 200에서 300 정도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그 하나짜리 사면은 거실에 그냥 하나 딱 놓는 거 사면은 등급수에 따라서 에어컨 가격이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전기세 때문이겠죠. 근데 무풍이 좋긴 한데 좀 비싸요. 근데 뭐 일단 요새 나오는 에어컨들이 다 너무 옛날에 비해서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중고 사지 말고 새 거를 사세요 하셨죠. 나중에 자꾸 바꾸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신청해 주신 거 어제 나온 신곡 위주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사실 어제 일찍 끄고 자서 신고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이 났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지혜의 우리 사랑은 업데이트 중, 치즈의 곡과 네, 그리고 이거 다 난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고, 유아정은 나는 반딧불 신청하신 거죠. 이것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날이 너무 더워요. 지금 더군다나 에어컨이 안 되니까 네, 또 선풍기를 있는 대로 틀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덥네요.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꼬미남님, 점심은 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식사 꼭 챙겨 드시고, 네, 그 탈수 증상 오지 않도록 음료도 꼭 챙겨 드시면서 안전운전 하세요.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리가 좀 아프네요. 엄마 밥 차려주고 쉬어야 할 듯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는 일어났더니 머리가 좀 지끈지끈 하더라고요. 그런 날이 있나 봐요. 장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유엘과 링킴의 커피라는 곡과 BAP의 워리어, 블랙뷰티의 날개, 인피니트 데스티니, 태양의 곡까지 네, 모두 준비해드립니다. 머리가 아플 때는 잠깐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대를 밟고 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것들.

0: 줄게.
1: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네요. 배가 너무 고파요.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에어컨이 안 돼서 지금 불 옆에 있으면 죽거든요. 해먹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데 지금 가스를 키면 더워 죽을지도 몰라서 도저히 뭘 해먹을 수가 없네요. 우리 시아님 다녀가 주셨어요. 태연의 저녁의 이유, 빅마마의 사랑해요, 김재민의 단서 신청해 주시면서 태민님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뭐 먹었어요? 난 배고픈데 먹었겠죠? 신청하신 거 모두 준비해 드려요. 우리 페이사마님 다녀가시면서 주말입니다. 일은 잘 해결하고 오셨습니까? 네, LED 등을 바꿨는데 더 환해졌어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등 달면서 이거 불을 잘 안 켜면 더 오래 갑니까? 그러더니 아무래도 안 쓰면 더 오래 가겠죠? 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제 방에는 불을 잘 안 켜거든요. 네, 책상에 있는 그 작은 탁상에 놓는 등만 두 개 켜요. 저 환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어둠의 자식이라. 네, 그래서 낮에는 아예 안 켜고 있고 저녁에는 이 작업하느라고 그것만 켜놔서 네, 그래서 방불을 잘 안 켜니까 제 방 LED등은 잘 안 나가는데 여튼 그렇다고 하네요. 잘 안 켜면 잘 안 나간다는 거. 신청하신 곡 이지훈의 괜찮은 사람, 김재환의 달팽이, 진영 민효린의 당신과 만나는 날. 어제 저 진영 영화 보고 왔거든요. 슈타시의 마지막 출장. 기억나는 건 우리 진영이 일본어도 잘하고 화면 크게 보니까 더 두근두근하고, 그리고 진영은 왜 맨날 연인과 헤어지는 걸까, 끝이 애매했다. 이런 거. 그렇습니다. 은지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면이 안녕하세요. 찜질방 가면서 잠시 들렸어요. 남은 시간도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김유경의 별빛 눈물 한 곡 신청해 주셔서 같이 준비해 드립니다.

구구는 마음으로님 다녀가시면서 리센의 러브어택, 프로미스나인의 러브밤, 브라운 아이드걸스의 러브 신청해 주시면서 주말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날이 너무 덥죠. 댄스곡 원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댄스곡 더 전하면서요 저는 점심 좀 먹고 올게요.

0: 봐봐.
1: 헤이 걸스. Do you know what time it is?

Something that's called. And when they come up here, excited.

날씨가 너무 덥죠? 날씨가 더우니 시원한 여름 노래로 청해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필사마님께서 시원한 여름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전하면서요. 네, 비슷한 노래들로 조금 더 준비해 볼게요. 날이 너무 더워서 저도 꾸벅꾸벅 졸게 되네요.

꼬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문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신곡 다운받으면

공유하는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신곡을 받으면 그 자키들 계시는 톡에 네 신곡을 알려드리는데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좀 유명한 곡이나 유명한 가수곡 그런 거 위주로 네 매일매일 드리긴 하는데 그 올라오는 시간대가 일정치가 않아서 되도록이면 신곡은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신청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제가 드리면 그 자키분들이 알아서 틀어주시면 그렇지만 아니면 다음날 네, 신청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일단 요새는 요 며칠은 제가 좀 너무 바빠갖고 집안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밀려갖고 그래서 신곡을 빠득빠득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어제도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네, 일찍 컴퓨터 끄고 자는 바람에 어제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꾸미님 신청하셨을 때 그때 눈에 보이는 것만 어제 신청을 좀 몇 개 받았거든요. 그래요. 여튼 그렇다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집이 방이 3개, 화장실 2개, 거실 이렇게 있는데 에어컨 시댄 평수 17에서 19 정도 사야 돼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방 3개 화장실 2개거든요 네, 그 거실만 시원하게 쓰실 거면 하나만 사면 되지만 되게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저희도 거실에 하나 있고 그 2앤1으로 안방에도 안방이 일단 방은 제일 크잖아요 안방에도 에어컨이 하나 더 있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온 집안이 다 시원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없는 시간에는 시원할 수 있겠지만 선풍기를 돌려갖고 온 집안이 다 시원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온도를 내리면 다 시원해지겠죠. 근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일단은 잘 있는 방과 거실 뭐 이렇게 쓴다고 하면 2&1을 네, 사는 걸 추천해 드려요. 대충 아파트 구조들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저희 집은 그렇게 써도 우리 둘째 아이 방은 그 집 들어오면서 바로 옆에 방이라서 거기는 아예 에어컨이 바람이 아예 안 가요. 그래서 네, 냉풍기도 따로 놓고 선풍기도 그쪽으로 에어컨 틀고 나서 돌려줘야 시원한 바람이 갑니다. 평수보다는 구조가 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알아서 잘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름이 점점 더워진다고 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에어컨을 시스템 에어컨으로 다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뭐 일단 그건 그렇고 신청해 주신 곡도 모두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준비해 드릴게요.

네가 내 옆이었으면 해. 짧은 연필로 네가 적는 것들 맨 위에 I wanna see my name. When I wake up 우리 좁은 이 집안에 소중한 것들이 이젠 꽤 많이 쌓였고 and we know